back to me, PR의 시대는 끝. 서로 연결된 미래를 살고 있네. 한쪽 그릇이 치면 바보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